0: 잘하는 주제들.
1: 나는 주제들.
0: 아, 버저 서비, 아, 9:30, 아름, please.
1: 2,
2: the future's rising, my crossroads are going to be 510 Eastbound in Watson, William, Adam, Tom, Sam, Ocean, Roy, Rope.